0: 더 내가 기쁜 실수 타이는 바빙 바봉 잘 가봐 바보 에이 가만 참일라 So tired of 내가 병원 싸울 뻔했나 야야
1: 저 니라우 요 루에이깐